0: 我们去找个人卸火。
1: 有军车，走开。
2: follow the car.
3: What happened?
2: 아시죠지신 U-turn.
3: 제동쿤장아 이번 앞집 1-5-5.
1: 他跟着我们。
4: 리크급 상상한 러시티 유한나 저선 유리 러시티 유한나 저선 유리
1: 파스타
4: 상상한 저 띄우니 리크급 상상한